이제 좀 사미를 키우면서 햄버리를 먹을래 혼이 쓰이 nothing at all 단어의 진 뒤로 가타이서 제일 제일 그저 키우 넷레고 지나인데 타이 타이서 제일 그때 우리 이제 됐다고 지금 거기 나자 그리시요 키우자디야 유한슨 인스타 기타르싱 시안 피에고스 내가 나고지